0: The use of milk supplements must only be upon the advice of a health professional.
1: 브이케어 들어보셨나요?
2: V라인을 위해 내가 바꾼 건 딱 한.

0: Mira drinking water. Fresh, cool, calm.
1: 애장품을 찾아 어디든 간다.
2: 여기 건물주님.
3: 아이고, 슈퍼스타신데요.
2: 얼마나 좋은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.
3: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.
2: 아,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? 아, 잠시만요.
4: 네?
2: 정연이가 한다 프로그램입니다. 자,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.
4: 진짜 열심히 잘한다.
5: Sama-sama sa saya, kwento at balitang kalamaw. Nationwide, malinaw at all out ang entertainment. Kaya kung gusto mo ng all-in experience, dito ka lang sa TVOK 2.